0: 让世界看见亚洲，从亚洲看见世界。中国银行香港亚洲财经透视，星期一至五，凤凰卫视中文台。当信仰无处安放，真相。 无处可寻。当恐惧淹没光亮，失望笼罩期盼。Chantry
1: loves Ben. You're just gonna be the guy that she was friends with for a couple of months.
2: 纵使迷茫，不灭心底赤诚。Tất
3: cả là những lời, nhưng mà mất linh hồn nếu cậu được lời lãi.
4: 그냥 그만하고 도망가.
5: 아니, 끝까지 가야 돼.
2: 纵有坎坷，不改心中向往.
6: Friends?
7: Yeah, why not? Instant connection. It happens once in a lifetime.
8: 의심을 해서 시켜주면 확신이 된다.
2: 历经伤痛，却依然相信。八月，心怀信念，不负热望.
9: Armale,
10: Raya.
11: Акватіну, Копармус.
12: Диверсіта.
13: Таємніче.
14: Witnessing the wonders of China.
15: Credible. Ехтіром.
16: Lovely.
17: Die Entwicklung der modernen Zivilisation erleben.
2: 中国茅台，静观中国。星期日，凤凰卫视中文台。 您正在收看的是凤凰卫视。